0: 하기 아부스 타고 라이코스나
1: 라이코 아부 브리시기야
2: 하기 타고
1: 그러니까 오 브리시 뭐아 뭐다오 가라 탕마나 오 동키 그리티 마시 오늘 허람은 수부이 허드나 글라마 해봐 달랑이다 그러니까 뭐로 저도 나오 가라 타고 시는 무슨 저도 나오 허나 하나 뭐 허수부가 허수부대가 시민 오늘 허로 대중세 아 수부자니 그냥 오 브리시마 대빈 오그룹 탕이냐 뭐 그러나

0: 허루 숲가. 허루
1: 숲거든
0: 시민군은 허루 대증세. 아, 숲자니 그냥 우부리식마 대비노 그룹 당연히 뭐 그러나 두 그리 브라브라 랭그리 아 보롱노 마루아코도 하니 마루아코도 아로 다오이 콜라보이 전가 근데 야 봉이 마음이 총선하면 자기도 허루 속일리야 레리 전가
2: 나 싱이 레자 떡나 떡 떡나
0: 레자 기 떡나 그러냐 담으로 이거보라 다후니라 하니 따이마사 탕가리 담아 불라 타나미 속속벌이야
2: 원하자 카타나 원하자 칼리야네
0: 원하자 떡나자 따이마사 탕가타 탕마 보바해 가나 군이 내가 바라 그래 앵마트로 라타 바터링 거 녹 아라시미 브르시마 마사 말아요
1: 아바 따이마사 뭐 말아이 카타나 타고
0: 말아이 디카
2: 녹 녹이
0: 나 녹이 녹 녹이 아 그러냐 보바로 오나나 니라 허라 동자네 아 동티 그리티 시비무라니 허 그레레 하니미야 아누는 수비 파나마카 파나가 클랑디
1: 한해 차오고도나
0: 한해 차오고도 그러니까 아 브로고 허 수나니 포 포 수보다 승이야 다나 마시니 허버 마시 그러니 허바 그러니까 아브로가 브르싱마테 세바사이 오글록 타네냐이 토 서리보나 많이 커사이 말아 갖다 신경대 걸어 버렸다는 거.
2: 오 타고 번 하네 부터 킵자고 가.
0: 이번 와이 하이 말아 갖다 다이. 랭저 랭저 그 부이 다 다이죠. 그럼 타임 맙스 통 거 보나 신도. 그러니까 이 양아 마음 형사나니 그럼 더 허르크 그래 다시 빠졌던 거. 에이 담을 내려 가대.
2: 원아 자고 자고 가다나.
0: 원아 자고 있다고 해요. 담 실려 가. 아니 타이마사 바세카스 타운디 타이마사 바세카운과 타나데 그 타니 요 가나군이 보롱이 바라바리 됐다 마카데 누카데 그 바하바인 허르판 키 베베스타가 티파이 그래 아로 보 타니냐 녹사 소속 브리식마 토마니
1: 한한 녹사
0: 한한 녹으리샤 오 부항글라로 민녹 노다 파타리 거르바난 아 그래 아르 탕승이가 오나나 너 허르다 똥네 마무샤는 성사는 허르세 마니야 군 자가 파나 오한 똥티 그리티 시미우나니 허르 아이라 코나 오케이 아이라 테오 케케 무리 전마니 아무 수비 틀랑 마케 틀랑 니타 아
2: 타고 버르 한해 아콘 꼭 사보나
0: 그러냐 아무나 수가 된 거이 오글오글 타는 도 르이
1: 번호
0: 마라 걸어다 다이죠 놓고.
1: 막 담은 가게 나타고.
0: 막 담은 가. 그냥 비나 돌로 레레 자우가. 담이 담이 가.
2: 담은 발로 가. 담은 발로
0: 가. 담은 발로 담 팔리야. 아니. 때마서 타스 타운 우러디. 병 담마게 병 메게. 무슨 전에 빨아 살 살만 봐서 서 팔리야. 아니 나 두고 유디. 때마서 담과. 뭐 해야 라마 라마로 독 담마니. 그는 자가 대 빨아 그래 보랑고 톡 아이 녹음 삼말아요 아버 바이냐 우항 말아니 라다 바트리 녹노 그러나나 뭐 승자고 갔다
1: 당승자 갔다
2: 자가로 속이게나 아른 아 자간 자가
0: 아 돈 아버코
2: 아 녹노 녹코
0: 아 녹노 녹코
1: 대 가나 군이 녹지 그든야 난 타고
0: 대 가나 군이 녹 그래 빨아 바하사 대 가나 군이 그래 그냥요 뭐 바이냐 하 부타리
1: 나르자마라카타라타나카마브리칸카하게타고아마르마라카샤노조타난다베마라카방마어카샤카샤마사카샤마사카샤마사
0: 디니네 무슈 반사시네 뭐 마이냐 뭐던 바이 마네 정가 바로 무슈 바하이
2: 아 안가 타고 올라갔다 뭔가
0: 올라가이 타니 타이마 사바사 이창우디 아 그리고 또 그냥 이제 허 생도 마음이 형사나 나감래 딘데 와 와도 저라 저거 먹고 뭐 허승이야 허세이버 허마니야 허승이야 아 그러니까 타운 거 타이마 사 뭐 해야 라마라마 타가 된 거냐 아버버 아버버 하이냐 뭐 녹음사 아니요 로타 바터리 녹 우황불라이라고

0: 뭐라고 따야서 안 보말해 그냥 봉사바냐
1: 랭이
0: 참아요 못담하시야 뭐네 언니라고 몰라
2: 자기 와나 자칸
0: 와나 자칸 와나 자칸 와나 자칸
1: 뭐 그 랭이 했다나 타고
0: 그냥 뭐 수수비 정도 허 뭐 다시 서던 이 말은 나 아버지식
1: 네
0: 내 뭐 허 수비 정도는 정신이 뭐 그 공사 주께네 앞으로 서던이 와 생 서던이 야근에 하리 톱 때리 그냥 오글로 하 나나 땀 하이는 나나 부스나 이건 부야 블레 나나 부야 베르마 와서 그라이 블레 나지 버싱을 거
2: 아서 따달라 타고
0: 아서 따다 베르마 와서 그라이 블레 나 뭐로 보는 부야
1: 뭐가 타고 땅에 부자 파는 랭이야
0: 뭐 파는 거는 가라 뭐 다국 지니 뭐 무자선이 가라 다이 다국 되고 싶나 뭐나 사실 뭐 빠이야 와서 파는 거는 가라 그러니까 허포 부수부터 스탕고 아서 비 꾸는 이야 후딱 보니 봐
2: 뭐는 자기가 다 볼에 판 가라 생게 봐
0: 다이셔 오글오글 탕이냐 앞으로 가이 다이셔 사람 바트랑 마리까 세 보크로 풍사리 못하나니 뭐만이 앞으로 가니 하 나 땀 안 부스네 나 앞으로 팟 바사이 비냐 라타 세글라 라타 세글라 가데 가니 꾸디레라 하 뭐 비니 라타는 야갈이야 뭐 비니 라타는 세나 나요 하이 꾸디 라이라 꾸디 라이 세대 되냐 아 브로 주동 신이 신이 아 주동 이거 브로 아 마루아 소이때 마루아 콜업자 파리 바이샤타
2: 파리 타면 타구나
0: 네 파리 타면 게다가 뭐 다섯 몇 번 나 아 마루아 미신 하 동면에 폴아 폴아 바사 이 파비게 가이 부파이 무 주도 가이 타면 오가이 아 뭐 다섯 바사 이 카르바이게
1: 부파이 무 케비자 칼 타고
0: 부파이 주더라 정말 아무 있자 아 아니 하살 카이 카리마 다 올리자
2: 하고 버 카이 카스 카르나 버 노고세 아 주도 노 그러마 노 라이 카르바 케타
0: 아 부파이 응 거라 라이정 아 라이코 정마 바이 라이마니 전와이 세 돌아 전와이 세 사카 타이 라이마니 아서게 라이카 노 낙 사바이 라이 라이카 아서게 라이카 오노 카이 비니 양이 무쿠르나 오 잠이처럼 세기냐라 하라 그즈는 아무구나 세기네가 아무 그룹이요 알아 그즈는 보이 따고이 랭리 부타리 키레리카 키레리카 담플 자잠이처럼 와이셴이 야공 약사서이 알아 그즈는 병 약공 약사서이냐 바오비신의 다이리라 버자
1: 알아 그즈만 이나타고
0: 이 알아 그즈만 바오비신의 다이리로 약공 약 바크럭 바크럭 다이리로 버게 볼 하이팜 pom kota ma chi lai kai phi ka hor bu ma mu ya ta ko hor mu sun ne
1: a ga sa da phan ngang tha go
0: a sa phan ngang kara
1: ya kong ya ko jo tan dai da bai man
0: ga a tai bu da sang ta hok da no tu bu mro wa ta ni cha da nai ba hai lai phai da mai bu ma sa lai ya di na ga bu ko wa ti yu tha ka wa ti tha ka de nga phai ji tam kha ni hor na chu hor ma ni ya para bere ni para gana malaya horn sodi re bro hor soka wati thaka ba apro ka ta sha wa buran ma chata pas tam ro agro ro goi u hor so hoy hor ta na kai a pas tam hor ro khaden kai hor sang ka bol bol kara ka aste aste bol goi pula bol patra patra bol goi hor khla ni ta ka apro kai hor khla ja horsan lai ja
1: sanka
0: ge wa phalai bo asarang bang maniya je nong ni mairung tlang mani a mairung bo tai jan sat ab kya kom kalai jong jala ha am no no songai bro salai ja ka salai ja ka teng kenya a bolong bro phalai sat sat wa kya kom kalai la ha adi sumro tanai kicha kom kalai kya tai cha hasal sun thang lai ji
2: ko bon jago thama ba ge boro kok sa ba kya ta
0: kok sa ba kya आरतशे वासुदन थांते थांते थांते थांते थांगे थाम आयांगा हनि बलंग गुदु थांगा देखेन वाबतशे काम काम मलाख्या बलंग ताइब कतो बलंग ताइब
2: तेब कुथुक मलाख्या
0: ताइब कुथुक मलाख्या आ बलंग बुमुखै दण्ड करण्य ब
2: ओ
0: ह उ दण्ड करण्य बन बलंग आबो आरन थकेसे उ फुलरा गजु मबुथा जनाय ए आरन थकेसे ब उ एक नंबर बलों सीतों ना पाई सब पाई नहीं रोम रोमी जाए तो मनी आरोमनी शुमाला इमानी है

0: 아무리 비비슨 돈을 걸어야 뭐로 따이마사 동고.
1: 아, 타고빈 비비슨 까라 동고.
0: 응. 아버 마에 비디 또 너희도 손이 덜. 뭐로 보고.
1: 뭐 알아 탕이 동타나.
0: 응.
1: 알아 동 동타.
0: 동 동타 알아냐 뭐로 뭐. 무슨 미시 못하나 러무 자이가 뭐. 무슨 뭐서 러무 자서. 그래 알아 또 깨 탕이야. 뭐로 시민어 와타니 탄데 와 가나니 와 빠져가 간 빠져가. 대신 감으로 또 탕가다.
1: 발목도가 탕이 속였다.
0: 알아 탕가 된 거냐? 에이씨! 아름 따이마서 라이코증 마우크 비비즈. 뭐래 알아 동태냐? 마이냐 마던 마이마서 마니정아. 에이씨!
2: 자가 동호 있나 타고.
0: 에이씨! 디너 볼롱어 문우슈 하빠이자. 디니네 바로구하낭. 마사나. 마사시나.
1: 카송이통 하다.
0: 카송이통 하다. 그이 아름이 살사타노. 사서 티비 티키 쏘클라예 하로 마는 두비자 보여 부마부가 그 티비자가
2: 뭔 막그러자 타고
0: 뭔 너하기 너도 그리고 너동니 버러러
2: 아 그리고 발랑아나 사오 발랑아나
0: 똥 나게 마 똥똥라 그러 하타 뭐 보게 티비자라 하 하이클이냐 마지막 그때 우 와 탄탄이 팔팔이 자네 그냥 마는 켜가 방만 만져 그 너가 파냐 그 뭐 하게 하루로 당연히 나가 탄하시나니 하이니 물어와 볼롱어 떡리 떡대 볼롱무 에이 와타 이완날바 사라이 시라이 떡으로 떠면서 가르만 놓고 있던거 그러니까 알아 떡은 떡이 타니 비양 와 가함 떡고 비양 대체 와 봉고 비양 승탄 대체 와 가방만고 아무나 파리 베라이 내리겠네 나이 아니 브로 아르 브롱 코터만이 탐투자베 브라 볼로노 케 베레니라 담노 가로이냐 보노 아람 싱라이 또 떠베마세 싱라이 마사마선 시북 수수로 떠베요 아가르 와 코코 떠베미니 와테제 약삭 바요 아서 하카
1: 하서케
0: 와하카
1: 코터 코터 타고 응 타고 볼롱마 코소
0: 볼롱 코터 담노 가로이냐 보나보 담노 라다니 Bolong, a bolong.
1: Rather than bolong than a
0: tag. Rather than bolong. Ganyara, what ante, tante tanya or decadena, the botok tolly tolly, but a bother of poly poly, young basatan tan.
1: Tagubor, what ane o tweety cosso matlanta, camio, pagaro.
0: Ganya, tahusinido, donogaro, monotaga de ganya, yakolo bir masa malaya. Uyakolo bir bahai. Boshaichungo, korok sini, ramui, masumana, boshaichung masugo, as a yakro. Utak broke butahusini tango, ratahusinina, ye yakolomona, bobasan logo. As a yakolo,
2: as a yakolo,
0: I was a yakolo, bibopanana. Hanga, Aratom is at the periphery in Sindolo, a yakolo, be no brom login teacher. Gibro watantane, my room, my kemahatankai, my shalapurukai, pronobo, tinshaka. Taisha has a long time. Tanaka de Gaina, Tam Malay Parakai, young Kabu books and night beer. Who young Hatau Sago Nashi consequent be night. Beery booms is sherryman about silk bokin. Gaina, no Tam Hitonsa, Kangora, young Kabu books here, Sere, Angora no Bolong on Hino.
1: Tongue.
0: Si samun pol pokra sai to.
1: Tongori sai kanar kata.
0: Pol pokra to one pol tongo.
1: Jati pol tongo.
0: Jati pol pol tongo.
1: Asu jara asu asini kata.
3: Asu jara asu asini kata mo pandawa. Tini kerangu tongo kanaka jami aslongni. Bono sai kanar kata. Jaimuni deparma. Tini kanaka. O Kerangothamuni, Bakak Bulla. As you are sitting Katama Panda, Tini Asuzara Tino. Tabu Kramadi, Radega Debramani Korango, Jadunir Sapmung.